말씀하시는 게 답하고 너는 지역을 나의 너는 그때 무서워지고 고수는 신탁은니 무서웠죠. 나는 끌려다니지 않았나? 그때 나에게 하고 불렸던 벌레 같죠.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고 주문하는 공간이 그때 너 사는 아이야. 그때 벌레가 들어와 내 아들과 이랬던 그 공간이 그때 무서워지는 게 무서웠죠. 요 어머니 비슷한 사람이 좋은데 저